0: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교통정보
6: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에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면 포곡 1터널 부근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사고가 있는데 현재 3차로 갓길을 막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뒤로 북용인 분기점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금광터널 일대로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0: KBS 캠페인.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7: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앞 지하철도 북단 방면 하위 2개 차로가 집회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직로 경복궁역에서 사직공원 방면 무대 설치 작업으로 전차로 통제되고 있고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 역시 진행 방면 전차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 행사로 반포대로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 3동 사거리 양방면 구간도 자정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의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정체고 이후로 수서까지 쭉 속도로 보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충주분기점 부근 중원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처리 작업 중이라 충주분기점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양화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방면으로는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강남 면허시험장 앞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이일대로 불편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있고요. 강릉방면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방면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 상주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선산에서부터 밀리고 충주분기점 부근 중원터널 한 1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있어서 이 일대로도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 12시부터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3시부터는 두 개 차로를 이용해 세종대로 사거리 또 광화문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구효자 파출소 앞까지 행진이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영동대교 부근 4차로와 진출로 부근에서 추돌 사고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반포대교에서부터 어렵고요. 김포 방면으로도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잠실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문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안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일죽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뒤로 3km 구간 밀리고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0: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 정렬, 좌우.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화창한 가을 주말 서울 시내에서는 각종 행사와 집회 행진으로 통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는 광화문과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이 아주 혼잡한데요. 사직로 경복궁역에서 사직단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막고 잠시 후 2시에 시작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반대편 차로를 둘로 나눠서 통행시키다 보니까 사직터널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종로에서 서대문역 쪽 으로 가는 길 세종대로 사거리 조금 못가 3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중인데 잠시 후에는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사랑채까지 가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기 조금 지나 포시즌스 호텔 앞에도 3개 차로를 막고 4시에 시작하는 집회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요즘 거울 보는 게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부쩍 나이도 들어 보이고 주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나였나? 너무나 낯선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세월은 젊음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계절처럼 익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짓는 미소와 눈빛,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월이 익어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나 스스로 물어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지연입니다. 찬바

0: 매년 9월 셋째 토요일, 오늘은요,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이에요. 뭐, 나랑은 하등 상관없는 날 같지만 요즘은 농촌 가면 청년회장이 607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날을 맞아서 MZ세대 청년들도 한 해 한 해 익어가는 우리 6070 청년들도 응원합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후유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호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뭐, 밖에서 뭔 일 있다 왔어? 박자가 아니, 오늘 안 맞아, 제대로?
1: 아, 좀 딴 생각 좀
0: 했어요. 그치? 예, 예, 뭐. 뭐가 딱딱 안 맞았어, 시작할 때.
1: 네, 아, 뭘 맞추면 뭐해.
0: 오늘 말이에요. 예. 아까 들었지, 저. 밖에서 대기할 때.
1: 예.
0: 광고 나가는 거.
1: 아, 광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시죠. TBS 개국이 몇 년, 92년인가?
1: 예.
0: 예? 몇 년이야? 빠글로. 몇 년인지 쳐봐. 어우, 니가 더 잘한다. 아, 90년 네. 6월이라니까, 2026년이니까 몇 년이야, 지금?
1: 30년 넘었네?
0: 아니야? 아니, 정확히 해봐. 30년 넘었다고.
1: 30년이니까, 36년.
0: 36년. 개국 36년 만에 그렇죠. 최초로.
1: 네.
0: 광고가 붙은 거야.
1: 최초로요?
0: 최초지.
1: 왜 최초였지?
0: 그 전에 없었지. 예?
1: 아, 진짜?
0: 예, 서울시 예산으로 됐다가 또 미디어 재단으로 돼서 하튼 데 없으니까.
1: 근데 지금
0: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광고가.
1: 광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0: 아, 방송미래통신위원회인가, 그 생긴 데 있잖아요. 네,
1: 방미통.
0: 아, 방미통이 네. 위원회. 네. 거기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1: 아, 거기서 이제 광고 이제 붙여도 된다, 이렇게?
0: 그럼! 이게 결정은 꽤 몇 달 전에 된 거지.
1: 아, 몇 달 전에 됐어요?
0: 그럼!
1: 그럼 뭐 계속 광고 받아가지고 저게 해먹으면 되겠네?
0: 그러니까, 니가, 야, 여보세요.
1: 응?
0: 저 아는 데 없냐, 어디?
1: 아니, 아는 데.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셔야 돼요.
0: 아니,
1: 아는 데가 뭐야?
0: 마케팅 이 사람아.
1: 열심히 해서 재밌게 해서 광고 붙이면 되겠네요 이제. 아, 그러면
0: 아, 예, 지금
1: 아, 진짜?
0: 모든 저 PD들이 네. 너만 지금 보고 있어. 별개 라디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니,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대화남
1: 어디 찾아가지고 막 광고 달라고 이럴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재밌게 하면 하면서 업체에서 붙지 않겠습니까?
0: 에이, 그건
1: 대신 이제 박리담회로 해서
0: 최욱 씨
1: 가성비 있게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0: 아, 최욱 씨 그러지 말고 아는 데 많잖아. 에?
1: 내가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0: 정말 집에.
1: 왜?
0: 아니 그 좀 뭐 골프 연습장 그런 데 사장님 몰라? 에? 골프 연습하다가 이거 가슴도 다치고 그랬어요.
1: 다단계도 돼요?
0: 다단계. 아, 그러니.
1: 다단계나 저기.
0: 야, 최국 씨 인기 입증하는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네.
1: 아니, 잠깐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출연료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0: 아유, 여보세요. 골뱅이 하나 갖고 무슨 출연료가 들어오겠어.
1: 아, 그건 아니야. 아직?
0: 네, 좀 큰 걸로 해봐, 큰 거. 뭐 휴대폰 그런 거 없냐?
1: 아, 일단 월급부터.
0: 비싼 거.
1: 해결하고. 그 다음 우리 출연료인 걸? 아니, 어찌됐건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네요.
0: 아이고, 네, 이제 그죠? 시작인데. 아이고,
1: 저기 뭐야.
0: 갈 길이 멀었습니다.
1: 저 뭐야. KBS 처봉만인, 뭐, 저 누구야? 문자 보내신 분.
0: 네.
1: 저기. 네. 뭐야, 김처봉만이? 최고군 TBS 정상화에 관심이 없네?
0: 에이, 저런 거는.
1: 저 지워주세요, 문자.
0: 저 청취자님이 괜히 하는 소리고.
1: 뭐 하시는지 지금 그거, 저만큼 여기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오세훈 시장님!
0: 그렇지.
1: 광고! 아, 잠깐만. 그럼 이제 시장님한테 막 저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0: 아니, 해야지!
1: 왜? 아니, 그럼 광고도 받고, 그럼 뭐, 저 예산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0: 예산을
1: 아, 그건 아니지.
0: 말이지,
1: 그거 둘 중에 말이지. 하나 받아야지. 어?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듯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0: 야, 오늘 핫한 얘기.
1: 아, 할 거는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0: 아, 좋았습니다.
1: 아, 광고, 아, 할 수 있어, 우리. 네, 제1구가 있는데.
0: 아니면 자치단체 광고도 우리가 받으니까.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다 받습니다. 불법적인 거 빼고 다 받으니까요.
0: 하여튼, 저, 네. 최국 씨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려라, 아. 무아미님께서, 어? 최국이 오늘 나와요? 아우, 떨려. 긴장된대.
1: 아,
0: 너무 재밌어가지고.
1: 네, 저도 떨립니다, 지금.
0: 네. 4103님은 최국 씨다, 반갑다. 가슴에 빨간 하트가 최국 씨처럼 귀엽네요. 오늘도 화이팅. 뭐?
1: 아니, 이거
0: 메이커. 고양이 화이.
1: 네, 몰라요. 뭐,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10년 전에.
0: 아, 10년 전에.
1: 10년 전. 저는 다 10년 이상 됐어요.
0: 5962님은 최국 씨 광고 들어왔다는데 출연료 이제부터 받습니까? 텔레비전 처음으로 보는데 최국 씨 미남이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뭐 골뱅이 하나로 뭐 되냐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골뱅이 한 통에 골뱅이가 몇 개쯤 들어가 있을까?
1: 뭐 20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둘째 치고요. 저야 네. 뭐 저기인데 옆에 계신 우리 최국 선배님께서 진짜 지금까지 정말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아, 진짜
0: 그 좋은 얘기를 그 작게 얘기하자.
1: 아, 진짜로. 얘기해, 그나마 집이 조금 그나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
0: 뭐 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저는. 국민연금 나오잖아. 아,
1: 국민연금이요? 네,
0: 나이가 66이시니까.
1: 선생님 저기도 나오시지 않나? 뭐 기자 하셨으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0: 그런 게 뭐가 있어요?
1: 아, 그러면
0: 기자하다가 뭐가 나와?
1: 뭐 그런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건.
0: 그런 거는 그런 내가 공무원이 국민연금이지 월급쟁이지.
1: 아, 진짜요? 네.
0: 최욱 씨는 뭐 받냐?
1: 뭘 받아요?
0: 나중에 은퇴하면?
1: 구박이나 받지 뭐. 이렇게 저기 밖에. 저
0: 연예인 뭐 그런 거 뭐 상조에 그런 거 없어?
1: 없어요 그런 거.
0: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상조에는 뭐야?
0: 아니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장례비 얘기하는 거야?
0: 국민연금.
1: 아 국민연금은 네.
0: 뭐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도 다 붙고 있죠.
1: 네.
0: 국민연금 꼭 써야 됩니다.
1: 국민연금 들어오고 계시죠?
0: 아 들어오죠.
1: 아 부럽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그런 괜찮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충분히 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 알겠어요.
0: 아 이제 저야 불입을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수령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지.
1: 알겠습니다.
0: 네. 내가 부러워?
1: 예, 네, 부러워요.
0: 나이 바꾸려 그러면?
1: 가져가세요.
0: 자, 2931님께서도 저는 라디오 시청하고, 라디오 청취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2931님 네, 고맙고요.
1: 예.
0: 4103님께서는 최국 씨 10년 된 옷 같지 않은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명품이래요. 이거 텔레비전 다 보고 계신 거야.
1: 명품 아니에요?
0: 꼼대 거시기라고 하네요. 쿵쿵. 꼼대 거시기 이 브랜드가 그런 게 있나 보지? 네,
1: 꼼대 땡땡송 가루송 뭐 이런 건데.
0: 꼼땡 가루송?
1: 꼼대가 가루송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 이거 오래된 거예요.

0: 자, 10년 정도 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이게,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우리 와이프가 진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2: 3726님은, 네. 좋은 광고 한 개 물어와, 국이야!
0: 알았어요. 뭐 얼마 띄워줄 건데, 그러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하나 물어오면, 뭐.
2: 그건 저 PD하고
0: 뭐 7대 3이든 8대 2든.
2: PD가 여기 저 대표하고 3인 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네,
0: 알겠습니다.
2: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0: 예.
2: 근데 이게 화낼 수 있게 문자를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문자를 아직 다 안 보내주고 계셔. 야, 문자 보내달라고 좀 책임 좀 해주세요.
0: 예,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화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2: 요거 읽어야지, 요거, 요거.
0: 자, 왜 화를 안 내, 왜?
2: 요거 읽어, 여기 요거. 장사가 안 돼서
0: 짜증난다, 여러분들. 네.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맨날 당하는 게 갑질이잖아요. 어? 그래서 더럽게 안 되는 게 장사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화 안 나십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대신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선물.
2: 그렇죠.
0: 예, 이제 또 광고도 들어왔으니까 선물도 또 더 늘어날 거예요. 또. 예,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공짜.
2: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를, 화내는 문자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드바 MC 경력만 30년. 힘든 싱어.
0: 야.
2: 실버 힘든 싱어 보조 MC. 네.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0: 내공이 뭐.
2: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남산에 차 많다면 오는데, 네, 아이, 노래 좋습니다. 자, 4218님께서, 자, 이제, 화내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최욱 씨 준비됐죠? 소개해 드릴게요. 그저께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먹어보라고 하길래 몇 개 먹었더니 아주머니가 여기가 무슨 만두 가게예요? 몇 개를 집어먹는 거예요?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요렇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1: 네.
0: 아니 얼굴에 산다 안 산다 써있나요?
1: 네.
0: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샀다 이런 얘기네.
1: 안 샀다고. 뭐? 안 살려고 했는데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네. 또 왜 아,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니까 더 아, 저기 했다 이거예요 지금.
0: 그날 창피해서 혼났어요. 가만 있어 봐. 근데 안 살려고 했지만이라는 건 결국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니야.
0: 아주머니가 자꾸 핀잔을 주니까.
1: 아니 안 사,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0: 야 이거 문해력이 딸리네 이거.
1: 아니 이거 먹고 혼났는데 이걸 왜 사요?
0: 가만 있어 봐. 빠글로는 어떻게 생각해? 네?
1: 안 산 거야. 안 산 게 맞아요.
0: 아, 안 산 게 맞다고?
1: 네, 그래서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0: 솔직히 안 살려고. 아.
1: 네, 원래 안 살려고 네. 했는데 거기다 또 많이 드셨다는 거 아니야.
0: 그냥 잘 났어, 그래. 아니, 알았어, 그만해.
1: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네. 아, 이걸 또 어떻게. 어쨌든 우리는 네.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지. 화를 내야 되는 거니까. 네,
0: 손님 네. 입장에서.
1: 아주머니 너무하시네. 네. 아, 좀 이렇게 먹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옆에서 빈잔 준 게 어딨어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텐데.
0: 와, 좋아, 좋아.
1: 어? 아 먹어보고 몇 개 뭐 하나 먹어봐. 너 어떻게 알아? 몇 개 다 먹어보고 진짜 맛있으면 딱 살라고 하는 건데. 어 아줌마 그래가지고 더 안 산 거 아니에요?
0: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1: 야, 뭐 만두가 아줌마 거야?
0: 어? 내 거야 내 거.
1: 아줌마 거라고?
0: 맞아요 내 거요.
1: 아니잖아. 아줌마 거 아니잖아.
0: 아, 내 거라 그래 컨셉상. 에.
1: 어? 에. 아니 시식이라는 게 뭐야? 먹어보라는 게 시식 아닙니까? 먹으면서 먹었더니 뭐? 어? 아니 많이 먹고 안 먹고의 그 기준이 뭔지? 아, 창피해 죽겠네, 진짜. 418님, 이 정도면 됐나요?
0: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1: 네. 앞으로는.
0: 아니, 아주머니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1: 그렇죠. 앞으로는 네. 조금만 드세요.
0: 뭐. 저희는.
1: 아, 뭐 이렇게 많이 먹어.
0: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민원은 제기한 분 입장에서 화는 내드렸는데. 아, 네. 아주머니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드려야지.
1: 그러니까. 아, 저.
0: 그러면 반대로 아주머니 입장에서 그 손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때?
1: 응?
0: 예? 왜 이렇게 막 먹어? 그러면.
1: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안 사면, 어? 짜증나는 거긴 한데. 아니, 근데, 뭐, 아무튼.
0: 자, 네. 이번에는 5209번님인데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 피지 마! 피지 마!
0: 끊어, 그래, 끊어.
1: 끊어! 끊어, 끊어. 피지 말라면 피지 마! 막 써 있잖아!
0: 그렇지.
1: 아, 집에 어느 시대인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 아, 이런 진짜 야만이 같은 일하고, 진짜, 네. 어?
0: 나도 끊었어, 그래.
1: 난 안 끊었어요. 옆에 분 끊었어, 옆에 분. 어? 아주 그냥 그러다가 진짜, 어?
2: 누구야?
1: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0: 아, 이제 자연스럽게 어? 나오는데.
1: 어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 아, 짱나게, 진짜로.
2: 아, 그리고 네. 제가 2층 살아요. 2층 사는데.
0: 네. 이제 아파트 2층?
2: 네. 네. 그 23층에 네. 사실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0: 아파트가 23층이야?
2: 네. 24층짜리인데 아, 24층 23층 사시는 네.
0: 할아버지께서.
2: 백발 할아버지.
0: 네.
2: 진짜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려요. 근데 2층인데 3층 같은 2층 있잖아요.
0: 네. 걸어다니기 네. 약간 네. 높고 네. 그런데. 네.
2: 근데 진짜 저는 한두 번 가거든요. 담배로.
0: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2: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몇 개를 피는 거냐고.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이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것도 23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0: 그러니까.
2: 그거를 진짜 하루에 내가 봤을 땐 한 열댓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0: 그러면 그 1층에 네. 가면 어디 흡연 코너 같이 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2: 네.
0: 같이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요.
2: 맞담배 피는 거죠. 할아버지
0: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리고.
2: 아, 인사 아직 안 드리고.
0: 아, 인사를 해야지 이 사람은.
2: 아, 인사 드리는 순간 또 저기 하자. 괜히 옆에서 못 피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고 있는데 와 근데 할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그 연세. 야, 그
0: 대충 연세가 몇 살? 한 8순?
2: 70 넘으셨어요.
0: 70 넘으신 것 같고.
2: 네.
0: 알겠습니다.
2: 아무튼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네.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0: 5851번님께서 최일구 씨, 최국 씨 진짜 찰떡 궁합이에요. 웃음 터졌습니다. 스트레스 날아갔습니다.
2: 아,
0: 고맙습니다.
2: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그래, 아, 선물 아, 하나 드려.
2: 아니, 다음에 드려, 다음에.
0: 다음에?
2: 예, 네, 버릇대.
0: 어머, 말만 하면 어떡해.
2: 아니, 다음에. 요거 좀 약해. 다음에.
0: 에이, 그럼 안 되지.
2: 오파라와 하나님.
0: 차라리 말을 꺼내질 말았어요.
2: 사연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0: 아, 지금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아, 바블로 뭐 드릴 건지 적으세요. 예? 오파라1님. 예.
2: 아, 넘어가래, 넘어가래. 예. 저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라, 아니, 주겠다고 모르겠어요. 주는 분이 아니야, 저분. 저,
0: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래요, PD가. 네. 아, 손님 한 분 떨어져 나갔어, 여러 가지.
2: 더 극찬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더.
0: 자, 이번에는 6932번님. 네. 저희 딸이요, 주말에 거울을 보더니 엄마 닮아갖고 코가 낮아. 네. 그러면서 성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 벌어서 해라 그랬더니 네. 제가 해줘야 된다고 난리네요. 아. 네. 이 딸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네? 네? 딸한테. 아, 이거 엄마 왜, 입장에서.
2: 딸 뭐하고 엄마한테 왜 그래? 어? 그 얘기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어? 나를 닮아서 코가 낮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0: 아빠한테 돈 달라고.
2: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코를 세워주든 놔줘주든, 어? 그리고 너,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 니가! 니가 벌어서 해야지, 니가 벌어서! 딴 것도 아니고 코를 뜯어 고치는데, 니 돈으로 해! 엄마는 뭐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비 올 때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코에 물들어가지고!
0: 여보세요.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2: 죄송합니다. 어?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그리고, 마음이 이뻐야, 저긴 거야. 얼굴 뭐, 겉모습보다 속을 더 갖고 남고, 이런 좋은 얘기를 또 하려니까. 네, 낯간지러운데요.
0: 네. 자, 이번에는 7730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저한테 빵빵거리길래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그랬더니 네. 왜 크게 안 돌고 작게 돌아? 그걸 운전이라고 자빠졌어? 운전 똑바로 해. 집구석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해. 이렇게 막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어이없어서 참았습니다. 여자 운전자라고 말 함부로 하는 남자들 정말 심하네요. 화 좀 내주세요.
2: 이런 수정과의 잣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밥숟가락 놓고 싶어. 야, 요단강 건너고 싶나, 아주, 진짜, 어? 말 똑바로 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서 대가, 아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하냐? 어? 야! 니가 운전 잘하면 얼마나 잘해! 너 같은 인간들이 뭐 사고 나고 그러더라, 어? 아주 그냥 남들한테 피해주고. 야! 크게 돌건 작게 돌건! 안 부딪히면 되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어? 왜? 뭐? 그걸 운전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이게 아주 그냥
0: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인간이야?
0: 한번 더.
2: 네가 인간이야? 한번만 어디 더. 여자라고 말이야 무시하고 아주 여자한테 막말하는 인간들 아 가족들한테 막말 야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어디서 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조져야 돼요.
0: 조져.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삐. 그건 삐. 제가 9693님께서.
2: 아, 맞다. 이거 광고 들어오지, 요즘.
0: 하하하.
2: 말 조심해야겠네.
0: 코에 물 들어갔어요. 아주 네. 너무 재밌었대.
2: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0: 최국이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최국이 너무 웃긴다. 오늘 뭐 아주 최국이 생일이네, 생일. 예. 자, 7200님께서는 최국 씨 진짜 연기자네요. 화낼 때 얼굴 표정 몰입합니다.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화낼 때 카메라가 얼굴 클로즈업 하는데 리얼합니다. 야. 야.
2: 뭐 화낼 때는
0: 올해 저 대종상 뭐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연기상 같은 거.
2: 화낼 때만 몰입이 돼요. 화낼 때만.
0: 4103님, 최국 씨 저희 23살 먹은 큰딸이 지금 대상 포진 걸려서 힘들어하거든요.
2: 아이고.
0: 대상 포진한테 화 좀 내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큰 딸을 위해 거북이의 빙고를 듣고 싶습니다. 빙고. 예, 이 노래 멋있다.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자, 예. 일단 대상 포진한테 화 좀.
2: 야, 야, 야, 포진아, 포진아, 포진아, 어딜, 야! 이게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파 죽겠구만, 진짜! 어? 어디 들어가는, 야! 당장 꺼지지 못해. 야, 꺼져버려! 대상 포진 꺼져버려! 오지 마! 너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어, 진짜!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어디 이상이,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사람 피곤하겠죠?
0: 화성으로 보내버려.
2: 화성으로, 화성으로. 나가! 나가!
0: 화성으로 보내.
2: 나 어디로 가?
0: 화성으로
2: 가, 화성으로 가. 경기도 화성 아니다. 저 우주밖에 화성으로 가, 화성으로.
0: 뭘 태워가지고 와.
1: 그냥 가! 너 같은 거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가.
0: 아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0: 빙고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8279번님인데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청취자 본인을 혼내달래. 며칠 사이에 카드 한 개, 면허증 분실. 오늘은요 병원에 가서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인포에서 찾아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네. 인포가 이제 그
1: 인포메이션
0: 센터 거기지. 네. 네. 네. 그리고 마트에서 며칠 전에 빵 놓고 와서 돈으로 받아 왔어요.
1: 아, 이거는
0: 도대체 몇 개를 잊어버리시는가? 네. 잃어버리시고.
1: 이게, 야. 아, 근데 이게
0: 좀 아, 이거 혼내드릴 게 아니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다 이해가 가요. 예, 네. 아마 제 또래 아마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0: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자동차 키는 어떻게 다 분실을 하셨을까? 네, 어떤 상황이? 아니,
1: 기억력이 감퇴가 네.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0: 그러니까 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누가 습득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 갖다 놨나 보다.
1: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0: 다행이네, 그래도.
1: 우리 와이프가 73년생인데. 네. 얘도 이제 가물가물한 거지, 요즘에. 그럴 때마다 자기는 우리 가족 그 주민번호를 네. 다 외우고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뭐 카드를 놓고 갔다거나, 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순간 주민번호를 계속 외운대.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그래서 기억력.
0: 아, 기억력 돌아오라고.
1: 안 잃어버리려고. 예, 네, 안 잃어버리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아, 아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네. 좀 배워, 그런 거는.
1: 벽에 네? 똥칠할 때까지 탄다, 이거.
0: 여보세요. 네.
1: 그럴 의지가 확고하다, 이거죠, 그분은. 야, 근데 8279님. 네. 네. 아유, 참, 얼마나 본인이 제일 답답하시지, 뭐. 네. 그래서 제가 뭐, 화낸다고, 혼낸다고, 뭐, 그게 또 되겠어.
0: 아니, 그러니까, 네. 최욱 씨가 이제 아내분이 네. 뭐가 기억이 안 나면 가족들 주민번호 외운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
1: 유명한 배우 그런 경우 많지, 많죠. 예.
0: 그 저는 그 아 그 대표적으로 그 누구더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가만 있어봐. 아 내가 속으로 생각을 아 나 그 흑인 배우라면은 가만 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1: 아 예 말씀하시죠. 예.
0: 그 흑인 배우만 나오면 아,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름이 네.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
1: 저는
0: 그래서 그 사람 네. 딱 보면 자유.
1: 뭐?
0: 자유.
1: 그게 뭐야?
0: 프리덤.
1: 네, 프리덤.
0: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1: 모건 프리먼.
0: 나 그런 식으로 생각 안 날 때 이제 하거든.
1: 네. 아 예. 예.
0: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저.
1: 아 연상 기억법으로.
0: 니콜라스 케이지.
1: 네, 니콜라스 케이지는.
0: 니콜라스 케이지는 세 장을 떠올려. 세 장. 케이지.
1: 케이지가 세 장이에요.
0: 그렇지. 케이지가 세장 그런 거 아니냐?
1: 그런가 보죠.
0: 아, 그렇다고 쳐.
1: 네네네.
0: 그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 제 세 장이지. 아, 그러면은 네.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거. 이렇게 연상급으로 남아. 꼬저 아주머니께서 아주 기억을 네. 잘하고 계신 거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 8279님도 뭔가 연상 작용을 한번 배우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걸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자. 본인이, 아, 나 왜 이렇게 까먹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0: 스트레스요.
1: 네, 스트레스.
0: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각, 인식하는 것 자체가 또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
0: 누가 그래?
1: 아니, 진짜 기억력이 가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0: 그래?
1: 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아이. 기억력이 감퇴되지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0: 저기 그 네. 일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 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1: 네, 네, 네, 네.
0: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3M 테이프 아니 3M인가? 네. 일회용이고 있잖아. 네, 네, 네. 여기다 뭘 적어놔가지고 지방 곳곳에서 다 붙여놔. 아? 치매 막 걸려.
1: 그 메멘토라는 영화 있잖아. 그것도 비슷한 거잖아. 막 문신색이잖아. 걔는 이렇게.
0: 야. 예? 형이 얘기하면 하나, 형 얘기로 끝내. 뭐, 너까지 끼어들어 오냐.
1: 예.
0: 너 몇 살이야? 형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야지.
1: 몇 살이야?
0: 야, 같이 막 끼어들어 오려고.
1: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가. 너 몇 살이야?
0: 7664번님이에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술 한잔 하신 분이, 저기요, 아저씨. 신호 좀 대충 무시하고 좀 가요. 급해 죽겠는데. 네. 이게 뭐예요? 엉금엉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중앙선 넘어가라. 저 건너가 자기 집이라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반말하고 욕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에이. 최국 씨, 화 좀 세게 내줘요.
1: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야! 마음껏 질러야지, 마음껏.
1: 너, 야! 네가 운전해. 네가 네 차 타고 다녀 그냥. 이런 너는 택시를 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아주 그냥 이 맞박이 피도 안 마린 어린 놈 자식 아주 그냥 어디서 기사님한테 아주 그냥 기사님 항상 고생하시고 진짜 야 가뜩이나 지금 저 손님 없어가지고 장사 안 되실 텐데 이 술 처먹으면 곱게 처먹든가 아주 진짜 확 그냥 네가 인간이야? 뭐? 중앙 뭐 대충대충 무시하고 가라고? 뭐 벌금 네가 낼 거야? 그럼 돈 더 내놔 이씨. 야 니가 한 6천만 원 주면 내가 신호 여기 간다 내가 라고 하면 좋아. 무슨 말이야 형이 이씨 아, 진짜 에이. 똑바로 안 해?
0: 그래서 경험이 자꾸 나오는 건 안 좋아.
1: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0: 경험이 자꾸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1: 경험이 뭐야?
0: 아니 뭐 시옷에 뭐 경험 이런 거 있잖아. 좀 막 나오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1: 다 몰라. 다 네. 하다가 그냥 뭐 저기 하는 거지 뭐.
0: 자 이번에는
1: 박미통 저분이 가시는 거지 뭐.
0: 3459님 안녕하세요 최국이 형. 얼마 전에 평택 청담동 해장국 먹다가 평택에도 청담동이 있나 보죠?
1: 네.
0: 화장실 가는 쪽 문이 안 열려서 주인 아주머니를 부르니까 아저씨가 힘이 세서 부산났구만. 얼른 물어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싸우기 싫어갖고 그래가지고요. 8만 원 물어주고 나왔어요. 이 아주머니 완전 깡패더라고요. 혼 좀 내주세요.
1: 아줌마 진짜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 어? 아니 아줌마 그 화장실 기가 그 잘못된 것 같고. 아 이분도 되게 착하시다. 3459님 진짜 대단하시다.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장 냈다는 증거도
1: 증거 있어? 네. 증거 있냐고? 아줌마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
0: 8만 원
1: 내놔. 아, 뭐, 진짜, 뭐, 장사 좀 되나, 보지? 이거 아쉬울 거 없으니까 손님들한테 이딴 식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왜 비싸, 이렇게 비싸? 8만 원이야, 지금, 전자식이야? 아줌마, 깡패야! 아, 나 정말 짜증나네, 진짜. 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분.
0: 아줌마가 소리 듣고 평택에서 올라온다, 너.
1: 아, 큰일 났네. 다 연기니까요.
0: 컨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1: 네, 컨셉입니다. 컨셉. 네.
0: 자, 이번에는 네. 3952번님.
1: 네.
0: 세월이 약이겠지요, 앵커님. 어쩔 수 없네요. 나이는.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저보고.
1: 아, 진짜?
0: 메모를 습관화해야 돼.
1: 아,
0: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아이고. 자, 이 타이밍에 파블로 PD가 MC를 위한 노래를 선곡을 했네요. 송대관 형이 부릅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세월이 약이겠죠. 성대관 씨 노래.
2: 어, 네. 네.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네요. 이때만.
1: 아, 이제 옛날에 정말 히트했던 노래 아닙니까? 네. 어,
2: 진짜.
1: 최국 씨 세대는 이 세월이 약이겠지요를 잘 모를 것 같은데.
2: 몰랐어요.
1: 네. 저희 아마 중고등학교 때 70년대쯤. 그때쯤에 아마 히트했던 노래.
2: 근데 전 뭐 해 뜰 날 뭐 이런 노래 나죠.
1: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70년대 노래 아마 그보다 앞일걸?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예.
2: 자. 명언인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1: 그렇지.
2: 세월이 약이야. 네,
1: 세월이 약이야.
2: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고.
1: 네.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고.
2: 장사 없는 거.
1: 이 세월이 약이겠죠. 파블로가 찾았는데 71년에 나왔네.
2: 아,
1: 그러니까 송대관 씨 이 네. 대관이 형념의 첫 번째 히트곡 아닌가요?
2: 아 이게 네.
1: 쨍하고 애들 날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네. 아마 72-3년도 그때쯤 나왔을 거고
2: 네. 네.
1: 맞아.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노래 저희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맨날 흥얼거리던 노래였거든. 세월이 약이겠지요. 네.
2: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잖아요.
1: 그렇지.
2: 그럼 그 당시에는 해가 별로 안 떴나?
1: 아니, 그만하자.
2: 아니 해 뜰 날 돌아온다는 거 뭐 장마였나 그때?
1: 그때 하여튼 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우리 사나이 가수 중에 최대 히트곡이 그거야. 쨍하고 해 뜰 날 그거하고
2: 네.
1: 저 푸른 초원이에요. 남들.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사춘기 소년들의 로망이었거든. 응?
2: 그렇습니다.
1: 지금은 힘들어도 맞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네. 쨍하고 해 뜰 날 올 것이다.
2: 지금 따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주택이죠.
1: 그렇지.
2: 전원주택. 모기가 엄청 많대, 모기가.
1: 전원주택을 만든 양반이 남진 씨야, 그러니까.
2: 네. 네. 딱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에 뱀 들어가 있고 막.
1: 그만해. 자, 이번에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최국 씨. 저는 60대 여자예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 하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이거 읽어야 돼? 뽀얀 암태지 같다고 그러는 거. 야, 이런 성적 차별 이런 하면 안 되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요.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이건 남의 몸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하잖아요.
2: 아, 안 되죠.
1: 싸울 수도 없고.
2: 네, 네.
1: 대신 화 좀 내주세요.
2: 이건 미친 아저씨 아니야?
1: 이거 정말 안 돼, 이거. 네가 인간이야.
2: 지금
1: 네가
2: 인간. 어느 때라고 지금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당신 이거 범죄야, 이거.
1: 범죄지?
2: 뭐야, 난 돼지? 너는 뭐 산돼지야? 멧돼지야? 이런 돼지 같은 인간이 하면 좋아? 기분 좋냐고! 이거 아주 그냥 어서 그냥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나이는 너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거야?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1: 아, 좋아.
2: 아, 힘들어.
1: 한 번 더 해야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인간이야?
1: 한 번만 더.
2: 그딴 얘기하지 마. 큰일 날라고 진짜. 근데 그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그 한번 여쭤는 보세요. 어떤 무슨 의미로 한 건지 도대체.
1: 뭘 의미가 있어? 성적 차별 발언을 한 거지. 저런 거
2: 확실한 거죠?
1: 아, 저런 거는 사실 저 경찰의 신고 대상이죠. 요번에 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 지소연 선수가가
2: 네.
1: 그 축구 시합 하다가 여자 심판한테 성차별적인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 논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2: 아 그러니까 참.
1: 그거 알아 몰라?
2: 몰라요.
1: 아 뉴스 좀 봐 그런 거. 예?
2: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홍명보유.
1: 아, 그래? 알았어. 자 이번에는 6512번님 최국 씨 저는 전철을 자주 탔는데 매번 느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승차하는 사람이 타야 하는데
2: 네.
1: 그래 맞아 이런 경우 많아요. 힘차게 밀고 들어와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제발 이제 질서 좀 지켜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아, 맞습니다.
1: 내리면 타 그래 내리면 타.
2: 타.
1: 내리면 타.
2: 내리면 타. 내리면 타. 내리면 타. 부탁 좀 하자. 내리면 타.
1: 좋은 말 할 때 지켜 그래.
2: 나 오늘 신발 샀는데 다 너 때문에 지금 다 더러워졌잖아. 아, 어딜 밀어? 어딜 만져봐! 내리면 타.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1: 그럼
2: 노선 좀 늘려주시고, 그런 거. 어? 뭐야, 이게!
1: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2: 너무 미드 끝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1: 아, 뭐 언제는 미드 끝도 있었어?
2: 죄송합니다.
1: 언제 미드 끝도 있었어?
2: 네? 어?
1: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아이고, 최욱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뭐 1분을 더 때우래.
2: 아.
1: 1분 더 때워.
2: 아, 그럼 광고 좀 줘요! 광고 내놔! 아,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우리가! 2시 탈출, 우리가 잡어. 뭐야, 그 시간에 뭐하고 있어? 손석희, 우리가 잡아! 아, 아닌가?
1: 그건 12시
2: 12시인가? 죄송합니다.
1: 엄대!

0: 광고 줘요! 광고, 광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한 12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줘요, 빨리!
1: 자.
0: 먹고 싶어 살자! 자. 아, 시간을 왜 이렇게 한가, 이제.
1: 30초래. 지금 15초 네. 남았어. 자, 7664님께서 네. 신청곡이 있어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신 환해주는 남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충청도 하니까 한화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한화 진짜.
1: 지금 씨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3: 북부간선도로에 사고 났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월릉나들목 부근에 사고로 차가 뒤집히면서 차로를 막았는데요. 지금 1차로는 통행 가능하게 겨우 공간을 만들어서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내부순환로 기름램프 부근부터 북부간선도로 진입하려는 차들 꼼짝없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구리나들목에서 월릉나들목까지 가는데 4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월릉나들목 부근 1차로에 구급차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영동대교 조금목과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오늘과 내일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리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선동 사거리 구간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전면 통제 계속됩니다.

0: 혀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생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4부 첫 곡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시죠? 서준이 엄마가 이런 노래를 신청했네요. 안치환, 내가 만일.

0: 네, 한치혁 씨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좀 이따가 오늘 점심 먹고 디저트쇼 노래 한 곡도 갈 건데요. 작곡가 정희성 씨 그리고 정희성 씨 곡을 받은 미녀 가수 두 분이 출연합니다. 가수 서화선, 배진아 씨. 지금 세 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의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내 인생처럼 내 마음도 고요히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입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살림에 특별한 분들 세 분을 모셨네요. 트로트계 마이다스의 손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정의성 씨. 그리고 정의성의 음악적 페르소나로 거듭난 두 분의 매력 만점 디바 서화선 씨 그리고 배진아 씨. 자, 세 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먼저 정의성 씨부터. 네. 정의성 씨 하면 뭐 히트곡 제적인데 본인의 대표곡이 제가 보니까 서울, 부산, 대전 찍고 그거죠?
2: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0: 서울, 대전, 대구,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네.
2: 맞습니다.
0: 94년에.
2: 네, 94년도.
0: 그 다음에 또 청취자들한테 소개해 주실?
2: 장윤정의 어부바.
0: 어부바.
2: 첫사랑. 예. 뭐 신유의 꽃물.
0: 그렇죠. 빠이빠이야.
2: 소명 빠이빠이야. 예. 김용임 헐헐헐.
0: 아, 김용임 씨 헐헐 그도 정희성 씨구나.
2: 뭐 내 사랑 그대요. 유진아의 무슨 사랑.
0: 유진아 씨 노래도 있고.
1: 아이 좋아라.
2: 아이 좋아. 이혜리 아이 좋아.
1: 인생.
2: 유경이 인생.
0: 그래요.
1: 니미어가 있죠.
0: 니미어. 니미어는 정희성 씨 본인이 부른 노래
2: 네,
0: 아니에요?
2: 맞습니다.
0: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네. 정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시더라고. 하얀 두루마기 입고서 어디 네. 개울 같은 데서 풀밭인가?
2: 대관령이에요.
0: 어디 저 보리밭 위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하얀 그 수건 같은 거 휘두르면서 니미어를 부르시더라고? 네.
2: 대관령에서 찍었어요.
0: 대관령에서.
2: 안반대기라고.
0: 아, 예.
2: 그 책을 너무.
0: 흑백으로 저 나왔던데 네. 네, 아주 멋있더라고요. 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노래가 94년에 나왔는데 94년이면 정의성 씨가 뭐 저보다 5살 동생이니까 꽤 젊었을 때 아닙니까?
2: 제가 28살 때
0: 그러니까.
2: 만든 노래니까.
0: 예, 정의성 씨가 보니까 그 삼척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 엄청 하셨더라고.
2: 예? 아, 고생.
0: 무일푼으로 무작정 상경까지 해가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 네.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작곡가 가수로서의 꿈을 이뤘습니다. 자, 정의성 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서화선 씨. 아, 가만 있어봐. 모자 쓰고 해야 돼. 잠깐만. 정희성 씨가 이거 모자 가져왔다고
1: 오늘 쓰고 하라 그래서 정희성 선생님께서 선물로 모자를 가져오셨어요.
0: 정희성 씨도 쓰세요. 네. 정희성 씨가 저한테 이 선물로 중절모
1: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이 스카이블루 색인데 네. 어울려요?
1: 근데 오늘 의상이랑 너무 찰떡입니다.
0: 아, 네. 네. 어떤 사람은 또 현찬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서화선 씨. 네. 자, 우리 힘든 씨가 가왕 출신. 원래는 여기 힘든 씨가 할 때는 서미였잖아요. 서미.
1: 네, 그렇죠.
0: 아름다움이 외자.
1: 네.
0: 외자로.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하다 화선이 됐어요?
1: 아, 저번에 제가 여기 자주 듣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듣고 있는데 최국 씨가 여기 이제 나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댓글을 썼는데,
0: 아, 최국이 대신 화내주는 남자
1: 네.
0: 그거를 밖에서 듣다가
1: 네.
0: 그 시간에 댓글을 썼다고
1: 제가 댓글을
0: 씨가.
1: 썼는데 네. 그 최국 앵커님께서 읽어주셨어요.
0: 맞아 맞아 있었어 그런 적 있었어요.
1: 네, 근데 최국님께서 네. 서미?
0: 어.
1: 서미가 뭐야? 아, 거미도 아니고.
0: 아, 맞아.
1: 거미는 외우기나 쉽지.
0: 예.
1: 이름 바꿔요. 이름 바꿔요.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0: 그 누가 장명을 누가 했어요?
1: 안치행 선생님께서.
0: 안치행 씨가. 네. 오, 그렇습니다.
1: 서화선으로 해라.
0: 안치행 선생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1: 네.
0: 아, 좋습니다.
1: 근데 이름 바꾸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0: 어떤 거? 뭐 가수한테는 뭐 히트곡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건데요.
1: 어, 네, 좋은 곡을 받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들려주실 거고.
1: 네.
0: 자, 이제 세 번째 손님입니다. 다음 가수분은 트로트계의 전인아 탤런트입니다. 정말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 있으면은 진짜 비슷해.
1: 닮았어요?
0: 어, 비슷해요. 네. 오, 전인아 씨 같아.
3: 저도 몰랐는데 그 SNS에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0: 네.
3: 댓글이 처음에 한 십몇 년 전에 SNS 처음 시작해서 댓글이 달리는데 어? 전인아 닮았다. 전인아 닮았다.

0: 딱 이런 댓글들이 쭈르륵 올라오더라고. 그때 다시 보니까 아 조금 닮기는 닮았구나. 네,
1: 화면으로 저 TV 화면으로 보니까 더 비슷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런가요?
1: 반갑고요.
0: 네.
1: 그 배진아 씨는 저기 옛날에 그 허리케인 라디오에
0: 네.
1: 힘든 싱어에도 출연하셨잖아.
0: 아, 4년 전에 김용주 씨랑 한번 붙었었죠. 이용주 씨랑.
1: 이용주 씨.
0: 네, 그때 네. 이용주 씨가 막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그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5승을 막 한 뒤라서
1: KBS 아침마다.
0: 그렇죠.
1: 제가 내 마음의 신과 그 노래 막 하고 그럴 때였는데.
0: 네, 그때 팬덤이 막 그분이 많을 때라 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때 결국에는 이용주 씨가 가왕을 했었고
0: 했죠. 네네.
1: 그때
0: 네네.
1: 이제 배진아 씨가 네. 희생양이 됐네.
0: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배진아 씨한테 네. 4년 만에 네.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0: 네.
1: 자, 근데 정희성 씨 말입니다. 네. 여자 가수 두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나왔는데 네.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두 분한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신곡을 제작해 줬다고 들었어요. 두 분 네. 가수를 작곡가 입장에서 어떤 장점을 가수인지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3: 네, 가수로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노래를 잘한다.
1: 그래야 되겠죠.
3: 그리고 소리가 개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다 네. 각자의. 그럼 배진아 씨하고 15년 됐고요. 인연이 네. 워낙 오래된 인연이고. 서미 씨는 한 3년 됐지.
2: 네.
3: 한 3년.
2: 2년, 네. 2년 정도 됐습니다.
3: 일단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로서 네. 가져야 될,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소양들을 두 사람 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 고맙습니다.
1: 정희성 씨가 뭐 아무 가수나 이렇게 곡 주는 분은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2: 맞습니다.
1: 네, 저 정희성 선생님 말이에요. 이렇게 삼척 사람들이 말을 좀 느리게 합니까? 어떻게?
3: 좀 그렇죠. 좀 말이 어눌하죠. 네.
1: 자, 그러면 자 인사 여기까지 듣고 이제 가수분들 나왔으니까 귀 호강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노래 라이브로 지금부터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화선 씨부터
2: 네.
1: 그죠?
2: 네.
1: 저쪽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써주시고
2: 네.
1: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좀 해주실 거예요?
3: 화선이.
2: 맞아요.
1: 화선이.
3: 이름이 네. 서화선이잖아요.
1: 아, 서화선 씨가.
3: 본인의
1: 보면은?
3: 이름을 따서 화선이란.
2: 화선이. 네. 네.
1: 화선이. 이게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꽃화자에 네. 착할 선? 아니, 불화로 할까요? 화끈하게. 정해진 게 없구나.
1: 여보세요. 알았어. 나중에 그럼 한자 이름을 정하는 걸로 하고.
2: 아니, 근데 아. 가수가 자기 이름을 가진 이런 곡을 평생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화선이를 서화선 씨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반주 주십시오. 박수.

0: 하선 씨가 정인성 작사 작곡의 서하선 씨의 노래 화선이 노래 잘 들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이별의 아픔을 이제 노래하는 거야, 그죠?
1: 네.
0: 나 화선인데 잘 네. 계시죠? 뭐 이런 거죠?
1: 맞아요.
2: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0: 전화로? 네.
2: 전화로 여보세요. 저 화선이에요. 말하는 거죠.
0: 근데 그 상대가 뭐 답변이 없어.
2: 근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0: 그냥. 네.
2: 다시 만나기 싫으니까.
0: 아, 너무 애간장인 거.
2: 다시 보기 싫으니까 듣고만 있는 거죠. 네.
0: 그 왜 헤어지게 만들었어? 헤어지지 말지.
2: 그래서 말이에요.
0: 근데 이 정인성 씨 작품을 보면은, 니미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 도정환 선생의 시로 만든 옥수수밭에 그대를 묻고
2: 네네.
0: 이 전부 다 보면은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2: 사랑보다는 이별이 많은 것 같아요.
0: 왜 그래요? 이별을 더 많이 했어요 사랑보다?
2: 네 많이 차였습니다. 많은 여자들만 다 저를 차고 갔어요.
0: 근데 우리 뭐 대중가요 보면은 사실 사랑이 이루어져서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하는 그런 노래보다는 그죠? 배진아 씨 이제 혼자 계신데 어때요? 네. 이런 이별의 아픔 노래하고 그런 노래가 더 많죠?
1: 네? 좀 이따가 제 노래도 들으실 텐데 제 노래도 그런 가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제목은 뭐예요?
1: 어디 한번.
0: 어디 한번. 네. 어디 한번 이별만 해봐라 뭐 이런 거.
1: 두고 보자.
0: 그런데 정희선 작곡가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에 이루어졌다 이런 즐거움보다는 왜 해잔한 이별의 아픔이 더 대중한테 네. 호소력이 있다고 보세요?
2: 제 노래가 대부분 보면 슬픔이 많습니다.
0: 네.
2: 또 한도 많고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환경들이 제 감성을 지배하지 않나
0: 아.
2: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오래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0: 예.
2: 또 음악으로 살아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0: 예.
2: 청춘 시절에
0: 네.
2: 왜 그런 것들이 가슴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슬픔의 감성들이 음악으로 발산이 되지 않나.
0: 그렇군요.
2: 네.
0: 제가 사실 정희성 작곡가님 그 위키디피아를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2: 네.
0: 진짜 고생 많이 한 분이야.
1: 네. 고생이,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2: 고생이었다기보다도 저는 경험이었다 생각해요.
0: 아, 그걸 고생으로 안 하고 나의 그런, 경험이었다.
2: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0: 지금의 내가 네. 있는 거다.
2: 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유, 좋습니다. 네.
1: 네. 근데 저 여기 문자 읽으라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거든요.
0: 여보세요. 그건 MC가 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발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청취자 여러분 노래 듣고 감상 문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네. 서화선 씨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 네.
0: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주세요.
1: 아 묻진 여사님께서 서화선 가수님 미인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묻진 여사님.
0: 어디 있어 그 문자가. 네?
1: 딱 보이잖아요.
0: 아 여기 있어?
1: 네. 네. 또? 네. 시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0: 아, 저 나이 먹어서. 네.
1: 아, 그래서 대신 읽어주시라고 그랬구나.
0: 그다음.
1: 모스트님께서 정희성 천재 작곡가 겸 가수님

0: 서화선님, 배진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김초봉 마니께서, 화선 씨가 제 애간장을 녹이시네요. 어우,
2: 그
0: 고맙습니다.
2: 세상의 빈님은.
0: 세상의 빈님께서 첫 소설부터 죽인다고.
2: 예,
0: 근데 지금 다글 써주신 분들이 정희성 선생님 팬분들이세요.
2: 아, 그래요?
0: 네. 정희성 선생님 팬분들이 저희도 다 같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거든요.
2: 뭐 굳이 그건 TMI였는데? 아무래도 별 말을 했어.
0: 잘 옮길까요?
2: 네. 자, 이제.
3: 오늘 그러면... 제가 동원 좀 시켰습니다.
2: 자, 이번에는 배진아 씨, 네, 휴대폰 그만 보시고.
1: 네. 댓글 좀 읽고 있었습니다.
2: 아, 댓글 네, 벌써 왔습니까?
1: 좋습니다. 네, 유튜브 그러면... 댓글창.
2: 아, 배진아 유튜브에?
1: 아니요.
3: 이 방송.
2: 아, 허리케인 유튜브에 허리케인 댓글 남기셨구나.
1: 네. 아니, 읽어보니까 야. 응원의 문자가 진짜 많이 와 있네요.
2: 그죠?
1: 네네.
2: 자, 그러면 가요계 전인아 씨. 배진아 씨, 아까 어디 한 번이라고 그랬죠?
1: 네네네.
2: 자, 그러면. 노래하기 전에 네. 어떤 노래인지 미리 한번 좀 청취자분께
1: 아, 네.
2: 어디 한번 이 노래는?
1: 제가 선생님께 곡을 사실은 받기로 한 게 10년이 됐어요.
2: 선생님이라면 앞에 계신
1: 정희성 선생님께서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해드리는 조건으로 선생님 노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곡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2: 네.
1: 아, 10년이 걸렸습니다. 오. 물론 선생님께서 많은 곡들을 들려주셨는데 저한테 제 뭐 몸에 딱 맞는 노래를 만난 게
2: 마침 최근, 노래가 네네. 도착하는
1: 그게
2: 10년 걸렸다.
1: 어디 한번입니다.
2: 그러니까 노랫말은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2: 뭘
1: 돌아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그런 원망도 좀 있으면서 잊으라고 하신다면 잊겠어요. 이제 그런 가사죠. 슬픈
2: 한번,
1: 가사입니다.
2: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1: 네.
2: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1: 약속하고 가놓고 왜 소식이 없냐는 거죠.
2: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조금은 그런 게 있죠.
2: 아, 자, 그러면 배진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성 씨 작품입니다.
1: 방송에서 처음 들려드립니다.
2: 아, 좋습니다. 어디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로 소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배니아 씨, 어디 한 번. 잘 들었어요. 자리 앉아주시고. 네. 전인아 씨가 막 마이클 잡히자고 하니까 유튜브 동접자가 지금 205명까지 늘었어.
1: 아, 그래요?
0: 네? 205명이면 저희 수준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1: 선생님 팬분들이 좋겠습니다. 많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선생님 팬분들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화선 씨.
2: 어머. 죄송합니다.
1: 아니, 우리 팬도 많을 수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죠.
3: 정우성 팬이 두 분 팬이에요.
1: 아유, 뭐 겹치기도 하겠죠.
0: 동접자가 지금 여보세요. 그 유튜브 거기 어떻게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우리 보조 MC. 자, 성화선 씨.
2: 죄송합니다.
1: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배진아의 어디 한번 듣고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소감 올려놨습니다. 몇 분 네. 소개해 주세요.
2: 한혜경님께서 배진아 가수님 멋진 모습 좋아요 해주셨고 모스트님께서 이쁘다 전이나 아니 배진아 라고 해주셨어요. 박현주님께서 진아님 노래 신곡 너무 좋아요. 어디 한번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그 조재갑 김영숙님은 이제 조재갑 작사가님이세요.
1: 아 그러세요?
2: 네. 이번에 정유선 선생님
1: 조재갑
2: 신곡을
1: 김현숙
2: 네, 아내분 이름이시고요.
1: 네. 부부가 동시에 올려놓으셨구나.
2: 네. 아픔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 비늘로 남는 것. 정희송 선생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1: 아, 작사가시라. 문자도 이제 의미심장하게.
2: 네.
1: 아픔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 비늘로 남는다.
4: 멋지네요.
2: 아, 10초 걸려요, 이해하려면.
4: 비늘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목 좋은데.
2: 생선인가요?
1: 아픔이라는 게 결국 생선 같다. 그런 얘기가 뭐야. 아, 어렵습니다. 또.
2: 마지막으로 박숙희님. 배진아 가수님 10년의 긴 세월 기다린 어디 한번 대박 좋은 노래입니다.
3: 고맙습니다.
1: 자 우리 서하순 씨 배진아 씨 노래 라이브로 신곡들을 한번 들어봤고 자 이제 서하순 씨
2: 네.
1: 그 전에 이제 서미 씨로 활동하고 그럴 때는
2: 네.
1: 작곡가 안치행 선생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새로 정희성 작곡가하고 손잡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2: 네.
1: 어때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절 차라리 목을 졸라주세요.
1: 아니 그런 거 말고
2: 안칭 선생님은 네. 정말 아버지 같고요.
1: 아버지지 뭐.
2: 정희성 선생님은
1: 뭐 큰 아버지 뻘이지 뭐. 네?
2: 정희성 선생님은 어머니 같습니다.
1: 오 그래요? 네.
2: 정말 아. 이게 좀 다르십니다 결이. 네 근데. 또 두 분이 워낙 또 잘 아는 관계시고 또 이번에 앨범 낼 때도 또 같이 다 같이 해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네. 네.
1: 정희숙 씨도 뭐 안치행 선생님하고 잘 아시는
4: 네네
1: 네. 어떤 인연으로 안치행 선생하고 알게 됐어요?
4: 제가 26살 때 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안치행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가수하고 싶은데 좀 키워달라고. 그 당시엔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 녹음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보냈지. 그 기타로 노래해서. 안치행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 오늘 와, 한번 보자. 갔더니 그분이 저를 가수를 키워주겠다고.
1: 아, 그랬습니까?
4: 안타 음반. 그 당시 안타 음반.
1: 안타 기획.
4: 안타 음반.
1: 안타 음반이었습니다.
4: 그때는 안타 음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수로 그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반도 내고 그랬습니다.
1: 예.
4: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안 키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갈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저는 작곡가가 되었죠.
1: 아, 그랬구나.
4: 서울대인데 우산이. 그 제 첫 번째
1: 서울 어떤
4: 서울 대전 대구 부산
1: 아 그리고 나서
4: 네, 그리고 나서
1: 안치현 선생님 이제 저 그냥 떠나겠습니다.
4: 근데 안치현 선생님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1: 네.
4: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외송아 넌 이제 보석이야.
1: 오.
4: 넌 이제 대한민국 보물이 되었어.
2: 와.
4: 너가 난 너무 자랑스럽다.
2: 네. 와.
4: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근데 뭐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4: 그래도 제가 선생님한테 있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노래를 학교 종이 땡땡땡처럼 불러라. 노래를
2: 맞습니다.
4: 너무 노래를 늘 학교 종이 땡땡처럼 불러라.
1: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쉽게 불러라?
4: 노래를 정직하게 부르라는
1: 정직하게?
4: 네, 정직하게. 정박으로.
1: 딱 정박으로? 음정도 제대로 맞게 하고?
4: 박자를 갖고 너무 놀지 말고.
1: 기교를 부를 생각이
4: 네, 기교도 부르지 말고, 기술도 부르지 말고, 순수하게 불러라. 아마 그분은 그랬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있죠.
1: 예,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뭐 노래 잘 부르니 못 부르니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네. 여기 상암동에 실용음악학원에 가서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데.
2: 진짜요?
1: 이제 내일 또 6시 1시간 배워야 되는 시간, 세 번째로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 솔직히 저 음악 원장님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저기 네. 여기 오셔가지고 보컬 레슨을 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4: 네네.
1: 근데 너무 힘들어.
4: 일단 제가 한번 우리 젤구 선배님의
1: 네.
4: 노래를 한번. 생으로 들어봐야 돼.
3: 그래요?
4: 생으로
3: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4: 제가 그 아니, 오늘 말고
1: 오늘 말고
4: 시간이 말
1: 시간 언제 한번 지도 좀 해주세요.
4: 한번 제가
1: 저는 한번. 그 한 옥타브 올라가서 솔까지는 어느 정도
4: 아, 그래요?
1: 거기까지 소리가 나오는데 라부터는 안 나와.
4: 근데 고음을 잘 낸다고 노래 잘 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러니까 그건 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고음을 못 내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른 뭐 가성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4: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의 곡을 경험해본 바로는 자기가 가장 잘 낼 수 있는 소리로 노래하는 게 가장 좋은.
1: 아, 근데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4: 그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1: 그럼 노래를 부르지 말아요.
4: 아니요. 저 자기가 잘 낼 수 있는 음력이 있잖아요.
1: 그거를 모르겠다.
4: 소리 안 되면 F샵으로 하면 되죠. 파샵으로.
1: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그러면 정희성 선생님한테 한번.
4: 한번 제가 한번 저희 음악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디 음악실이 어디신데?
4: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한번 출연해 주세요.
1: 이천에?
3: 너무 좋다.
1: 아니, 제 고향이 안성인 이천 시내예요?
4: 네. 이천에서 좀 시골인데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럼 한번 갈게요 제가. 네. 이쪽 아니, 갔다가 안성 가면 되지 뭐.
2: 아니, 이번에 10만 구독 돌파하셨어요.
1: 그 이제 끝나고 한번 비즈니스 얘기 좀 해보죠.
4: 예, 예.
1: 아, 또 이런 인연이 또 있겠네.
4: 예, 예, 예.
1: 자, 애청자 짱 여사님께서 자 보조 MC 소개 좀 해주세요.
2: 정희선 선생님. 좋은 노래 그리고 이쁜 두 가수님 곡이 참 듣기 좋구만요.
1: 아유, 덕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배진아 씨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4: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1: 자 이제 다음 노래 이제 서하순 가수의 노래 들을 거예요.
2: 네.
1: 두 번째 노래는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아주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노래 같아.
2: 네 맞아요.
1: 노래
2: 딱 제목만
1: 들어도
2: 딱 좋아하실 노래예요.
1: 흥얼흥얼 할 수 있는 노래인데 청취자 여러분 노래 제목이 뭐냐.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이거 술 취해가지고 홍이야 홍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2: 맞아요. 약간 뭐 그 술 취해가지고 뭐
1: 홍이야 홍이야?
2: 응? 네, 약간 술 취했을 때 기분 좋게 술 취한 그런 말인 그런 순 우리 말인데
1: 약간 완전히 뭐 꽈라 될 때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2: 알딸알딸 할 때.
1: 거기까지.
2: 맞아요. 일곤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래.
1: 아, 나 요새 술 끊었어요.
2: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더라고. 안색이 엄청 맑아지셨어요.
1: 자 그러면 서하선 씨의 노래 역시 정희성 씨 작사 작곡 홍야 홍야입니다. 홍야 홍야는 뭐 의성어예요? 뭐예요?
2: 의태어입니다.
1: 의태어. 네. 몸짓을 보여주는 거다. 홍야 홍야. 예 좋습니다. 서하선 씨 노래 홍야 홍야. 자 기대를 갖고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제목이 재밌습니다. 홍야, 홍야.

0: 红呀红呀红呀红呀。잘들었어요아주애교넘치는노래네자술한잔사주세요홍냐홍냐네자박인진청취자께서노래에서중국냄새가납니다저도딱들을때부터홍냐홍냐시작할때부터
1: 네, 네약간그쪽에
2: 아라비안아라비안나이트같은그런느낌그런느낌인것같아요
0: 여보세요지금 네. 중국얘기하는데갑자기거기까지갑니까
2: 약간아라비안그런느낌이 안들어요
0: 그런것도있긴
3: 맞아요맞아요
2: 있어요 네.
1: 네. 노래가좀묘합니다
0: 네, 네.
3: 근데저음악하시는제지인분들이전화가와서딱한마디하시더라고요
0: 뭐라고요
3: 하우리가같이음악하는사람으로서이런멜로디는정희송선생님레벨정도돼야나오는
2: 그거맞지맞지
0: 사부님칭찬하려고 알았어자뭐혹시뭐중국진출염두에둔뭐정희송씨작품이요어떤거요
1: 뭐잘된다면중국까지갈수있다면좋죠
0: 예
1: 제노래그랬었구나라는노래가있어요
0: 그랬었구나
1: 네이노래가이제중국에서한국노래1위를했거든요
0: 오
1: 뭐이런기적이
0: 네
1: 우리서하선에게도있으면좋겠어요
0: 좋았네요
3: 잘되기를바랍니다고맙습니다
0: 조만간중국 CCTV 한번출연해야되겠네 서하선씨네
2: 하선씨이번에선생님께두곡받으셨죠
3: 네네
2: 선생님한테저가한곡받았잖아요네근데오늘오면서차에서선생님께서빠른노래를한곡더주마이러셨어요
0: 와공평하게하겠
3: 다 너무축하드려요
2: 기대하고있습니다선생님
3: 전이
0: 자이번에는5186님서하선의홍야홍야노래감상평
3: 와春겨워요노래좋아요、네、해주셨고감사합니다2544님작곡가정희송님대단하십니다자기의생각을유명한가수님들을통하여알릴수있다는그게너무이제대단하시다고
0: 네, 네
3: 소리님께서

0: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주 누나님께서, 전주 누나님께서, 홍야, 홍야, 춤추고 싶어. 좋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6666님께서, 예? 두 분 모두 노래도 잘 부르시지만 미모가 너무 뛰어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데 눈을 못 떼겠어요. 40대 중반 여성 팬인데 너무 부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뭐 미모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칭찬해 주셨고, 자, 이제 두 번째 배진아 씨 노래 들어볼 차례인데, 배진아 씨는 정희성 씨한테 아까 한 곡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뭐 다른 노래 부를 게 딴 거 어떤 거 할 거예요?
2: 선생님께 이번에 받은 노래 어디 한 번이 제 노래 11번째 곡이거든요. 네. 제가 발표한 곡이 이미 10곡이 넘게 있어요.
1: 그렇구나.
2: 예, 그중에 한 곡.
1: 어. 네,
2: 선생님께서는 다른 작곡가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걸 안 좋아하시지만 오늘은 곡이 하나밖에 아니, 없으니까.
1: 제가 한 곡밖에 안 좋습니다.
3: 원래는 그 이혜리 씨 아이주아라를 하게 돼 있었어요. 아,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를 홍보하는데 예. 굳이 뭐 남의 노래를 해야 되겠나. 예. 내가 안 만든 노래라도 신화야 해라.
1: 아, 좋아요.
3: 제가 양보했습니다.
1: 내가 작곡한 노래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어떤 노래?
2: 공정식 작곡가님의 네, 계절 끝에 달린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1: 계절 끝에 달린 인생.
3: 신화야,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작곡가인데.
2: 근데 정말 저 항상 공정식 선생님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저렇게
1: 어느
2: 하시는데
1: 분이시라고요?
2: 그 부처 같은 인생 작곡하신 공정식 선생님.
1: 공정식 선생님.
2: 네, 근데 선생님 정말 두 분 친하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1: 말만 저렇게 한다.
2: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농담을 하시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1: 친할 수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지.
2: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네. 때문에 가능한 매트가
1: 아닐까. 그러니까
2: 아닐까.
1: 계절 끝에 달린 인생인데 네. 노래 설명을 좀 해주고 청취자분들 들려주시면. 네.
2: 공정희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정통 트로트를 하나 해라. 그래도 트로트 가수가 정통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노래를 저한테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냥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면서 웃으면서 살자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1: 근데 계절 끝에 달렸다는 게 뭔 말입니까?
2: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계절 넘어가면서 아쉬움이 남잖아요. 예. 그런 인생도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 아쉬운 것을 강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
1: 좋네.
2: 예, 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해석이 더 좋았어.
2: 예, 네,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배진아 씨의 노래 들으면서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고 배진아가 부릅니다. 계절 끝에 달린 인생. 박수. 문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진아 씨가 계절 끝에 달려주세요. 사랑도 청춘도 계절 끝에 달려주세요. 내 사랑아 내 누나 부족한 내 사랑.

0: 야, 달려났어요. 대전 끝에 달리면서. 아유, 아주 열창을 해주셨네. 다리 앉아주세요. 잘 들었어요, 배진아 씨. 네. 그러니까 계절 끝에 인생에 달렸다. 뭔가 이렇게 마디마디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지 않나. 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유성 작곡가님은 이 노래?
1: 저는 제 노래 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0: 공정식 작곡가 아니라 신나다 그러는데 괜히 하는 소리 같고.
2: 너무 친하신데.
0: 네, 알겠습니다.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남부차 남부타.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이제 두 분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고 우리 저 정희성 씨의 제가 아까 니미오라는 노래는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파블로 PD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끝곡으로 틀어보겠대 좀 이따가.
2: 와.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하여튼 저 두 분 세 분 다들 고생하셨고 서화선 씨 오늘 보조 MC로 약간 좀 취업하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보조 MC에 보니까?
3: 장기 취업하고 싶어요.
1: 장기 취업?
3: 네.
1: 아, 목소리는 딱 좋아.
3: 좀 잘 맞습니다.
1: 아, 목소리는 딱 그 이 저녁에 그 CBS의 뭐 배미향 씨 비슷한 그런 목소리 컬러도 나오는데.
3: 네.
1: 여기서 한번 할래요?
3: 좋죠. 네. 의자가 딱 맞네요.
1: 출연료는 안 줘요, 여기.
3: 아, 괜찮습니다.
1: 그럼 괜찮아요?
3: 열정 페이. 홍영에 많이 틀어주시겠죠.
1: 배진아 씨는 어땠어요?
4: 네, 아우, 4년 전에는 제가 대결하러 나와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그 4년 동안 또 배진아 씨도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고요.
4: 열심히 했습니다.
1: 그죠?
4: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4: 전혀요.
1: 전혀? 네, 뭐? 그냥 제가 그런가, 그래요.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일 말하고.
4: 아, 그게 안 돼요, 성격이.
1: 자, 우리 서화선 보조 MC. 마지막으로 네. 저 문자, 저 파블로가 올려놓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근데 배진아님 노래하실 때 문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4: 감사합니다.
3: 시간상 최석신님 것만.
1: 네.
3: 배진아님, 음악 너무 좋아요. 자체가 꽃인데 꽃 한 송이 더 가져오셨네요.
4: 의상이.
1: 네, 블라우스에 장미꽃을 인쇄 갖고 오셨구나.
3: 이현진님, 마산에 있기엔 너무 아까워. 그냥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게 잘 어울릴 듯.
4: 네.
1: 마산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4: 집이 마산이고요. 네.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서울에 와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마산에서 여기 올 때는 뭐
4: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1: 마산에는 아직 KTX.
4: 무슨 말씀이세요? 창원 씨.
1: 아, 창원?
4: 네, 마산 해운구에 저희 집 앞에 바로 KTX 마산역이 있습니다.
1: 아, 네, 예,
4: 오래됐어요.
1: 네. 아, 맞아요. 옛날에 제가 그 주례으로 창원 갈 때 KTX 타고 간 적이 있어. 창원 다음이 마산인가요?
4: 특례시예요.
1: 네.
4: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잖아요. 2010년도에. 예,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1: 큰 도시가 됐다고요?
4: 네. 인구 100만 도시인데 왜 그러세요?
3: 사과하세요.
1: 모르니까 그런 거지.
3: 최일구님 사과하세요.
4: 아저
1: 죄송합니다. 마산 창원 시민 여러분께 몰라서. 자, 이제 정희성 작곡가도 좀 인사를. 오늘 어떠셨습니까? 간만에 언제 나오셨는데.
2: 참 좋네요. 미인 두 분이 앞에 앉으시네.
1: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얘기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2: 두 사람이 제가 만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니까.
1: 네.
2: 작곡가로서 행복했고.
1: 그래요.
4: 네.
2: 참 나는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개인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 앞으로 청취자분께 얘기해 주시고 네. 끝곡으로 이제 님이요. 정희성 씨의 노래를 들을 건데
2: 네.
1: 님이 떠난 그런 상황이죠.
2: 이 어머니예요. 이 노래.
1: 아, 연인이 아니고 엄마입니까?
2: 네. 이 노래 님은 어머니입니다.
1: 아, 삼척이 고향인 우리 정희성 작곡가의 네. 어머니.
2: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1: 나는 애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엄마구나. 자, 그러면 정희성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님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최고다? 내가 최고다!
4: 최고다.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월릉나대목 부근에 차가 뒤집힌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조금 전에서야 사고 차량 갑길쪽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통행이 다시 재개됐지만 이 사고 여파로 내부 순환도에서 북부간선도로 진입하려는 차들 기름내부 이전부터 밀려 있습니다. 반대 북부간선도로 도심방면도 구리나들목에서 월릉나들목까지 가는데 35분이나 걸리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쭉 밀려있는데 이 홍지문터널 안에 있었던 고장차도 방금 정리됐습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통제인 곳도 있는데요. 우선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삼동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전면 통제가 계속됩니다. 예정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5: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6: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TBS 교통정보.
7: 오늘 서울 시내는 차도 많지만 각종 행사와 집회로 정체가 더 심해졌고 고속도로는 명절 앞두고 벌초나 성묘 가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가을 나들이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와 만나는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가는 데만 50분이나 걸립니다. 중간에 신내 나들목 부근 1차로와 하월곡 램프 부근 1차로에 각각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를 더했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 잠실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못 가 5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2차로와 3차로 2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 중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

0: 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시간 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암사대교 조금목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뒤쪽 서울 양양 고속도로 미사대교에서부터 올림픽대로 암사대교까지 쭉 밀려 있고 이후로도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잠실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됐지만 지금 워커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한강철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길고요. 서울 도심의 여러 건의 집회와 행진은 하나둘 마무리되어갑니다. 지금은 세종대로 사거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시작한 행진이 조계사 앞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은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 행사로 전면 통제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0: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9: 둘째,
10: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셋째,
1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9: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1: TBS 교통정보. 이제는 고속도로의 소통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지금은 미사대교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데만 짧은 구간 밀려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신갈 분기점에서 곡선 쪽으로만 정체 서행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아직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데 그중에 송악에서 서해대교 지날 때나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지나는데 정체 구간 길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쭉 밀려 있고 이후로는 안성 부근 밀리다가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 쪽으로도 움직임합니다. 한편 강변북로 구리방면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이 많아져서 뚝섬 한강공원 쪽으로 나가는 진출 램프를 막아둔 상태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 조금 못 가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6: 한 시간 사이에 서울 시내 소통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건의 집회로 통제 구간 많았던 광화문 주변 도로들도 이제는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의 정체도 거의 다 풀린 상태고 다만 북부간선도로는 아직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공램프 쪽으로 움짐툰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정릉터널 나오자마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릉터널 안에서부터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몰려있는데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 줄이 길고 이후로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지나는 데도 서행합니다. 또 방화대교 조금 못 가 4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으니까 또 다른 사고 쪽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부근 1차로에서 버스 관련된 사고 났습니다.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5개월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요, 기타줄을 양의 창자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타를 오래 치면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고 하지요. 이런 자료가 있긴 있는데 어떤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상한데 기타를 오래 치면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레니 크라비치, Fly Away 들으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음악 관련 책은 아니었어요. 다른 그 인문학 책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일단 제가 오늘 여는 말로 갖고는 왔는데 느낌상 살짝 좀 믿음이 안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검증을 다 해서 갖고 오는 건데 오늘 거는 기타를 오래 치면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는 거에 제가 지금 약간 의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00% 완벽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신 오늘 선곡 냄새 안 나는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갔네 좌우가 갔다.

블러, 커피 앤 TV. 이어서 밥 딜런,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밥 딜런 노래는 122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듣고 싶은 가수의 그 지난날 이런 부분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지금 신청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728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이어서 조니 미첼 Big Yellow Taxi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조니 미첼 노래는 재밌죠. 네. 이런 유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이 조니 미첼 노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556번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신청곡 신데렐라 커밍 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신청곡 보낸 시간이 12시 한 40분쯤 된 거 보니까 집에 아직 못 들어가셨나 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데렐라입니다. Coming Home.

9914번님의 사연입니다.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40대입니다. 20대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손기술에는 자신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와 손목도 자주 아픕니다. 다른 일을 배워보자니 지금까지 쌓은 기술이 아깝고 계속하기에는 체력이 걱정됩니다.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중간에 방향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9914님. 20대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일만 하신 거예요. 와, 그러면 뭐 이미 성공한 분이세요. 한 길만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손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말 그냥 나오는 말 아니죠. 네, 정말 20년의 역사가 증명이 된 거고 거의 9914번님 피땀이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유 너무 당연하죠. 20년을 막 차 밑으로도 들어가셨을 거고 허리 쓰시고 손목 쓰고 어이구 멀쩡할 수가 없지요.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쓰셨는데 아 뭐 9914번님은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기술 없는 사람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9914번님은 바꿀 게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근데요 이 기술 자체까지 다 버리고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비로 먹고 사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죠.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는 60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지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그 9914번님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후배, 뭐 직원, 뭐 또 아니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9914번님처럼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하는 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게 기술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면서 참고 일하면 5년 뒤에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요. 병원 가야 되고

정비사. 이 직업은 몸이 재산인 거잖아요. 이제 적당한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방향을 바꾸더라도 9914번님이 제일 잘하시는 그 일에서의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차량 정비계의 아티스트죠. 20년 이상이면 이제 그 무기를 어떻게 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그리고 그 9914번님 그 오래된 노하우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권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파이어하우스 I live my life for you 들으셨습니다. 오늘 9914번님 사연이었는데 자동차 정비를 하시네요. 20대부터 계속 20년 이상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이제 몸 생각도 좀 하셔야죠. 마침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일산 멋쟁이 주님. 순우디, 저는 택시 2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우와. 6월 25일 하루 양평 갔다 오느라고 일 안 하고 오늘까지 쉬지 않고 77일째 일하고 있어요. 이분도 그냥 정말 택시 24년째면 외길이시네요.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본인도 아시네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문제라고 쓰신 거 보니까 아유 그럼요. 쉬셔야 돼요. 몸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재충전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 몸한테는 필요합니다. 어휴, 하루 평균 13시간을 앉아 계시는 건데 택시에.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13시간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네. 9914번님 또 일산 멋쟁이 주님 화이팅입니다.

퀸, Everybody Changing. 1121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U2 With or Without You는 623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신청곡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곡들이 많아서 네. 좋은 곡들은 많이 자주 또 듣고 싶지요. 사실 이 방금 들으신 U2 With or Without You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이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매번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소나무님, 대리운전 꽃배달 광고 들어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류, 스포츠웨어, 주방용품 다양한 협찬사들이 새벽 공감과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방송, 정말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음악으로 찬란했던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다시 추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벽 공감, 스누디. 그리고 새벽 공감 사랑합니다. 유난히 오늘 선곡이 다 좋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끝에다가 또 소나무 드림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 참 이렇게 써주시니까 또 제가 다 황송하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도 TBS도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마지막 곡을 들어야겠네요. 마지막 곡을 오늘 선곡 중에서 퀸, Who Want to Live Forever 이 노래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Who Want to Live Forever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살아있습니다.

0: 이춘영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한산한 휴일 아침 서울 시내에는 도로 통제 중인 곳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았는데요. 이 통제는 내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오늘 열립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출발해 흥인지문과 창덕궁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진행되고요. 진행 방향 전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행사 시작은 7시 30분부터지만 행사 준비로 지금 출발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 흥인지문 방향은 이미 한 개 차로만 통행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시각 고속도로도 한산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량은 평소 일요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0: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나 감기 걸렸나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지금 서울 도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는 잠시 후 8시에 시작하는 서울 걷기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출발해서 율곡로를 따라 흥인지문과 창덕궁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진행되고 진행 방향 전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율곡로보다는 종로나 을지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평구 진흥로에서는 은평 무차별대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때문에 역촌역에서 응암역 사이 전면 통제 중이고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도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아둔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0: 눌러줘요, 2588, 2588. 2588. TBS 캠페인.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0: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TBS 교통정보.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현재 서울 기온이 21도입니다. 한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다소 덥겠고요. 서울 시내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소통상이 좋은데 사고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청담대교 부근에서 차가 뒤집힌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와 2차로가 막혀있다 보니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산도로 의정부 방면 장안철교 아래 3차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는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견인 작업 중이고요. 서울 도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시작된 서울 걷자 페스티벌, 현재는 율곡로를 따라 창덕궁에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은평구 진흥로 역촌역에서 응암역 구간의 전면 통제는 은평 무차별대로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